동주, 한용운. 그리고 1926년 6월 개벽에 실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쓴 대구 출신의 민족주의 시인 이상화도 빼놓을 수 없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얼어붙어 있을지언정 민족혼을 일깨워줄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내용의 시죠. 언젠가는 국토를 회복시킬 봄은 찾아온다는 강한 저항의식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 저항 시인이자 문학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인 이상화. 그는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대구의 만세운동을 모의하다 발각돼 피신하기도 했죠. 이후에도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 있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물음은 체념으로 끝나지 않죠. 봄은 오는가라는 문장에는 절망과 희망이 함께 들어있어요. 잃어버린 땅 앞에서 무너지는 슬픔이 밀려오지만 봄을 확인하려는 의지와 침묵은 끝내 사라지지 않죠. 빼앗긴 땅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감. 오늘 광복절을 맞아 되새겨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이상화 씨 허승범 곡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광복절이지만 그날을 직접 살아보지 않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과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 바쳐서 간절히 되찾고 싶었던 봄이었다는 것. 이상화 시인이 기다렸던 그 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셈이죠. 제 81주년 광복절 오늘만큼은 그 시간을 견뎌낸 분들을 조금 더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헨델의 오라토리오 3소원 가운데 빛나는 세라핌,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의 노래와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그리고 존 넬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파일

허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978번님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손주 등하원시키는 할미예요. 사위가 출산휴가라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듣네요. 23개월 손녀와 차로 등원할 때 김정환 아저씨랑 음악 듣자 하고 매일 들려준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며 커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쁘지만 또 힘드시잖아요. 잠깐 동안 또 휴식의 기간을 얻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롯이 본인만을 위한 시간으로 잘 휴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클래식과 함께 커가는 손녀 할머니 덕분에 아주 멋진 아가씨로 커갈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리차드 에딘셀의 바르사바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인데 라흐마니노프를 정말 정말 동경했던 영화음악가 에딘셀이 맘먹고 나도 라흐마니노프처럼 한번 써보자 하고 만든 곡이죠. 근데 정말 라흐마니노프 같기도 하고요. 참 멋있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르티즈의 피아노 그리고 모세 아츠모니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리차드 에딘셀의 바르사바 협주곡, 크리스티나 오르티즈의 피아노, 모세 아츠모니 주연은 로열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6714번님 사연 보내오셨네요. 더운 계절 땀이 온몸을 타고 내려옵니다. 시간이 지나 가을이 오면 또 잊혀지겠지요. 모두 건강한 여름 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래요. 아직도 뭐 한낮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살만하지 않나요? 저는 요 며칠은 정말 이야 살겠다 싶은데요. 정말 가을도 뭐 코앞에 온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청춘 김유신. 거울 앞에 선 노신사의 어깨 너머로 빛바랜 앨범 속 청년이 걸어 나옵니다. 유난히 푸르렀던 그 시절의 아버지는 가슴 속에 별 하나쯤은 거뜬히 품고 살던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꽃 한 송이에도 가슴이 시리도록 설레고, 마을 어귀를 서성이던 저녁 노을 앞에서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해 밤새 노래하던 자유롭던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시절을 어디에 두고 오셨을까?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하나둘 지워가실 때 먼저 내려놓은 것은 당신의 찬란했던 봄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손마디와 굽어버린 등 뒤로 희미해진 그날의 불꽃이 아른거리지만, 당신의 거칠어진 손길은 우리의 청춘을 피워낸 아름다운 대지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당신의 흰머리를 스칠 때 나는 비로소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가슴 한 구석, 지지 않는 꽃으로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못다한 청춘을.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Yesterday.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포레스트 웨일 공동작가의 책 청춘이라 부르는 이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참 낯설 때가 있죠. 나를 낳기 전 나와는 상관없는 꿈을 꾸고 사랑하고 설레던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청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부모님께 그 시절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만약에 여쭤볼 수 있다면 한번 여쭤봐도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몰랐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참 이 겉모습이 늙어가도 마음은 그대로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이제는 알겠어요. 마음은 늙지 않더라고요. 자, 5118번님 사연인데요. 미국 유학 중 잠시 귀국한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남은 날 후회 없는 삶의 시간이 되길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타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다가 잠깐 왔을 때 본인도 얼마나 그 시간이 달콤할 것이고 그리운 또 아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또 얼마나 부모님께도 짧은 시간이겠어요. 소중한 시간 아름답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준비했습니다. 보리스 코르샤코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블라디미르 페도세이프가 주연하는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보내드렸습니다. 이것도 참 매력 있는 곡이죠. 이야기와 함께 들으면 또 이렇게 정말 옛날 이야기들 듣듯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블라디미르 페더세예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듣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아주 매력적인 크로스오버 음악들로 가득 차 있는 앨범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이죠.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우리는 항상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들었었는데 오늘은 바이올린 선율로 한번 들어봅니다. 이 기차가 떠난다는 단순한 장면 속에 떠남과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이 담겨 있어서 선율 자체는 담담한데 묘하게 쓸쓸한 정서가 오래 남는 음악입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이 음반에서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난 해를 들었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3045번님 사연인데요. 데프리카의 더위 속 아름다운 음악에 묻히니 시원한 바람이 솔솔 제 마음에 불어오네요. 이 시간이 행복,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대구는 지금도 많이 덥나요? 네, 그래도 음악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신다니까 기분 좋습니다. 자, 다음 음악은요. 이 곡을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련한 음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하모니카 자체의 음색 자체도 아련하지만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선율 자체가 참 그래요. 올드 프렌드라는 제목과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두스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십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공연 김정원과 친구들, 요 공연에서 함께할 친구들 불렀어요. 친구라고 하기엔 어린 친구들인데요. 젊은 친구들인데요.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 이렇게 세 분을 모십니다. 음악 이야기와 또 라이브 연주까지 풍성하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스틸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올드 프렌드 보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 2부 아름다운 초대석에는 3명의 연주자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함께 하면
1: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슈만의 아내죠.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22 가운데 세 번째 곡 라이덴샤프트리히 슈넬 열정적이고 빠르게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그리고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2부 아름다운 초대석에서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정은 작사 한태수 작곡 아름다운 나라 소프라노 신문희 그리고 국악그룹 놀이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에선 3명의 연주자들을 모십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공연에서 함께할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 세 분과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0: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요즘 유산균 장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2006년에 시작된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 앞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국내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요. 매년 새로운 음악가들과 함께 새로운 클래식 무대를 만들어온 김정원과 친구들이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특별한 20주년 무대에서 함께할 세 분의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첼리스트 문태국 씨, 비올리스트 신경식 씨, 그리고 바이올리스트 김동현 씨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부터 뭐 리허설도 시작했고 오늘은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공연 공통 주제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태국 씨, 김동현 씨와는 연주를 또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 비올리스트 신경식 씨는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카드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번 공연에서 함께하는 연주자 두 분이 더 계시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인데요. 이렇게 여섯 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은 이진상 씨와 임지영 씨는 함께 자리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 세 분은 김정원과 친구들 처음에 같이 하자는 저의 제안을 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도 돼요.
2: 사실 저 같은 경우는
0: 동현 씨,
2: 일단은 제안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이제 같이 일단은 연주하게 될 멤버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들이어서 그래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 또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좀 멋진 연주 하고 싶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태국 씨는요?
3: 네, 저는 또 김정원 선생님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실내악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어서
0: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거는 그 베토벤 트리플이었죠?
3: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그것도 이제 몇 년 전이니까 네. 예, 작년에 물론 이제 강남 심포니 그에서 배웠지만 그래도 이제 실내악으로 또 같이 호흡을 좀 더 긴밀하게 맞추는 작업은 사실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즐겁게
0: 아유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히 왔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이 세 분 중에 둘째예요. 뭐 가까스로 둘째인데요. 신경식 씨는 한 살 차이죠 두 분이.
2: 네.
0: 예. 네, 신경식 씨는 비올리스트. 여러분께 조금 소개 따로 해드리면 2014년 막스로스탈 국제 바이올린 비올라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고요. 또 프라에봄 국제 콩쿠르에서 비올라 부문 한국인 최초 준우승 그리고 개발음악 특별상 브람스 국제 콩쿠르와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까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비올리스트입니다. 제안 받고 어떠셨어요?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아니 뭐 아는 친구들은 내가 그냥

0: 용현아 태국아 시간 되니 같이 하자 뭐 이랬는데 예. 신경 씨는 제가 막 추천도 받고 연주 찾아보고 이 친구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해서 신경식 씨 저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연락했잖아요.
1: 예 맞아요. 사실 그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0: 아,
1: 그래서 네. 살짝 그렇죠. 경계하면서 전화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런 뭐 광고 전화일까 봐.
1: 예. 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막 할 얘기가 없는데 드릴 말씀이 없는데 추가로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김정원 선생님을 이미 제가 음악을 시작해왔을 정말 유년기 때부터 잘 알던 그리고 공연을 자주 뵈러 갔던 연주자분이셨어서 또 이 시리즈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서.
0: 아, 그래요?
1: 그래서 함께 한다고? 내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되게 영광스럽고.
0: 아니 나를 친구로 불러? 지금 나이 차가 몇인데 뭐 이런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진 않았죠?
1: 아 무슨 말? 이렇게 액면가로는 사실 거의 뭐 저 똑같아서 나.
0: 아 이거 참. 그렇죠. 우리가 제가 이 공연을 2006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6년이면은 우리 동현 씨, 경식 씨 같은 경우에는
2: 저희가 한 8살, 9살. 예.
0: 그렇죠. 네. 그때 이 공연을 처음 시작했었고 8년, 9년간 계속 매년 하다가 이제 좀 어느 순간 조금 힘들어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즐겁게 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을 봐도 다 섭외 대상으로 보이고 또 이게 뭘 얘를 불러다 뭘 할까 이러다가 제가 이게 우정으로 비롯된 공연인데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친구들과 우정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잠깐 멈췄었는데 사실 한 회 정도만 쉬고 다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쉬니까 그 쉼이 길어져서 12년을 쉬게 됐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 공연 처음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20주년에서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감사하게 주셔서 이번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비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김상진 선생님이나 우리 이한나 씨도 함께 해주셨었고 수많은 바이올리스트와 첼리스트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또 선배님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만 늙어가고 있고 친구들은 계속 어려지고 있어요. 젊어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신경식 씨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10살 때 리처드 용재훈의 비올라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왜 웃어요? 그 경식 씨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건 비올라의 어떤 점이었을까요?
1: 네, 제가 지금도 본가가 용인인데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용재훈 씨가 이제 공연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잘 몰랐을 텐데도 그 비올라의 중후한 음색, 되게 멜랑콜리한 그 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기억이 아직도 박혀 있어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비올라 소리를 들을 일은 또 상대적으로 바이올린이나 첼로보다는 드무니까
1: 그쵸.
0: 그 음색에 충분히 그런 매력을 또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하면은 애매한 음색이고요.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이잖아요.
1: 예. 애매한 음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첼리스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제일 사람의 목소리와 음역대가 비슷한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2: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이 비올라 하는 분들이 악기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발끈발끈 잘하고. 자, 세 분 중에 막내죠. 바이올리스트 김동현 씨.
2: 99년생입니다.
0: 99년생. 네, 정말 뛰어난 경력의 연주자입니다. 19살 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3위. 그 당시에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등인 3위를 입상했는데요. 또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이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음악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 공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2: 우선은 이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했을 당시가 2019년이었는데요. 제가 그 한 2015년 정도부터 그렇게 한 4, 5년 정도를 매해 콩쿠르를 한두 개씩 하면서 굉장히 좀 콩쿨러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콩쿨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서바이벌의 개념이고 또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대회이기 때문에 뭔가 생존에 항상 신경을 쓰고

0: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악기를 잘하고 또 좋은 심사평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음악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마치고 일단은 콩쿠르 중에도 이제 경연 하나하나 했을 때 관객들의 태도도 그렇고 관객들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연주자로서의 에너지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연주하면서 너무 행복해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존과 항상 이렇게 경쟁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관객들 거기 현장에 있는 관객들을 또 좋은 음악의 세계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되게 보람 있구나, 되게 멋진 일이구나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연주들,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된 연주들을 준비할 때는 앞서 콩쿠르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음악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제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냐 마시냐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으로 그런 조금 순수한 쪽으로 조금 더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아 그래요.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그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하고 살다가 내 음악에 대한 혹은 음악을 하면서 사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중에 첫째라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1994년생이니까 네. 뭐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우리 첼리스트 문태욱 씨는 파블로 카잘스 국제콩쿠르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했고 야노슈타커상 1위에 빛나는 연주자죠. 그리고 태국 씨가 차이콥스키 콩쿠르 할 때 내가 현장에 있었던 거 알죠?
2: 아, 예. 저희 만나서
1: 깜짝 놀랐죠.
2: 완전 깜짝 놀라서
1: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 내가 그때 딱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 가 있었는데 예. 내 연주하기 하루 전날 거기서 왜 그때 모스크바에서 안 하고 거기서 했었죠?
2: 첼로는 상태에서 하고 이제 바이올린 피아노를 아마 모스크바에서 예, 맞아요. 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1: 그래서 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내일 연주인데 근데 오늘 딱 한국의 문태국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유. 연주 전날이었지만 가서 네. 너무너무 연주 좋았고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기실로 찾아가서
2: 예, 아유, 기억나죠. 그럼요.
1: 네. 보고서 한 10초 동안 저 사람 많이 보던 사람인데
2: 왜 여기서
1: 써있더라고요.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먼저 연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세 분과 제가 각각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곡은 신경식 씨와 제가 함께하는 연주인데요. 아, 마리아 테레자 폰 파라디스의 시칠리안을 준비했습니다. 신경식의 비올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마리아 테레지아 폰 파라디의 시칠리안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경식의 비올라와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현 씨와 함께 준비한 음악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동현 씨는 예전에는 강하고 뜨거운 소리를 추구했다가 공부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섬세해지는 그런 소리를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김동현 씨가 예전에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가자 한다면 그게 뭔지, 또 반대로 이건 좀 내려놔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는 나가서 섬세함을 배웠다고 했던 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에 집중을 하고 또 컨트롤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조금 약간 완벽주의스러운 제가 악기를 연습하고 또 공부해 나가는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제 스스로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 무대는 또 안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 그리고 배웠던 것들, 그리고 유학 나가서 배웠던 것들을 잘 중화해 나가는 것이 저의 이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은데, 스스로에 있어서.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가자라는 거는 뭐 제 성향입니다. 그냥 제가 워낙 똑부러 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소위 얘기하는 뜨거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열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도 저는 충분히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잘 표현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가지고 가고 싶고, 또 반대로 조금 내려놔도 된다라는 거는 유학하면서 생긴 그런 어떤 조금 더 심화된 완벽주의 같은 거는, 또 준비할 때는 사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또 막상 무대에 올라가거나 또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한 측면으로 다가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그래요. 제가 원래 동현 씨 연주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굉장히 정열적이고 좀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남성적인 그런 연주자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저번 리세트 때 가서 보고 딱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아주 에너제틱하고 파워풀한 느낌이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정말 사람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막 섬세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아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리사이트였어요.
1: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브람스의 FAE 소나타, 소나텐 자츠. 자, 스케르초를 김동현의 바이올린,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브람스의 FA 소나타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를 김동현의 바이올린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곡을 여러 번 같이 연주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소나타도 재밌는 게 각 악장을 다른 작곡가들이 맡아서 작곡해서 한 악장씩 맡아서 이게 슈만의 아이디어였거든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브람스가 가장 나이 어린 브람스가 3악장을 맡았는데 가장 그 연주가 많이 되고 있죠 오늘날.
1: 네.
0: 자, 태국 씨는 화려하게 보여주는 연주보다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무대에서 화려한 연주를 기대하는 관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했던 그 화려함이라는 건 뭘까요? 잘못 이해하면 화려함과 진실이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니까.
2: 그거.

0: 아닌데 이제
1: 뭔가를 있는 음악보다 더
0: 과장해서
1: 뭔가를
0: 보여주는 거?
1: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전달이 되겠지 하고 뭔가 연주자의 어떤 이 해석이 조금 점점 가미가 되는 순간 이제
0: 네.
1: 좀그 음악 그 곡과 음악의 본질에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0: 그게 그 곡을 뭐 연습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무대 위에서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무대 위에서 아 내가 있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관객들 다 재밌게 뒤집어져야 이게 만들어야겠다. 갑자기 그런 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느꼈던 것보다 더 감정을 과잉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감동을 줄어들게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순간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혹하게 되는 그런 모먼트는 있어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관객들 입장에서도 뭔가 그 작곡가가 생각한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약간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예.
0: 네. 그래서 나도 연습하다가 어떤 순간, 어떤 감정, 어떤 내가 치고 있는 곡에서 어떤 감정을 딱 찾았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더 연습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감정 그대로 저장시켜 놨다가 무대에서 보이려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감정 다 죽이고 딱 머리만 켜놓고 그냥 딱 테크닉적인
1: 좋은
0: 연습만
1: 것 같아요.
0: 한다거나
1: 예.
0: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정을, 왜냐면 계속 묵혀두면 그 감정이 또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하고, 나 혼자 또그 감정에 질리기도 하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들 위험한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잘 유지하는 것. 자, 이번엔 태국 씨와 함께 연주를 준비해 봤는데요.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 뭐 쇼팽은 사실 피아니스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작곡가고 사실 피아니스트들의 뭐랄까요?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1: 그죠.
0: 작곡가인데 쇼팽이 거의 피아노 곡만 썼지만 뭐몇 곡의 실내악곡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근데 유일하게 어떤 솔로 악기로 곡을 쓴게이 피아노 첼로
1: 예,
0: 소나타거든요.
1: 맞습니다. 네네.
0: 재미난 건 쇼팽도 그렇고 라흐마니노프도 그렇고 두 피아니스트가 맨날 피아노 곡만 쓰다가 둘다 첼로 소나타를 하나씩 썼어요.
1: 아, 그쵸,
0: 이게
1: 그쵸.
0: 피아니스트들이 첼로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첼로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첼리스트들이 또 성격이 둥글둥글하니까 좀 그런 좋은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쇼팽도 그렇고 라흐마니노프도
0: 옆에서 이 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사람이 완전히 폭 터뜨리는데요.
1: 예. 아이 뭐.
0: 첼리스트가 다 성격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태국 씨는 진짜 성격 좋고
1: 아이고
0: 사람 좋은 걸로 뭐 정평이 나 있죠.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자, 우리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옵스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를 문태국의 첼로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오프스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를 문태국의 첼로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쇼팽의 최후 3년 작품들만 모아서 후기 작품 음반을 냈는데 모든 곡을 다 모았어요. 3년 동안 마지막 3년 동안의 곡을 유일하게 첼로 소나타만 빠졌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최욱 씨를 불러다가 같이
1: 그럴 거예요.
0: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오늘은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에서 함께하는 세 분의 연주자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를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나한테 혹시 또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지 궁금해요. 없어요? 아무나. 경식 씨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질문 아니고 뭐 충고를 해줘도 좋아요.
2: 제가 어찌 감히. 제가 어찌 감히. 네. 20년째 이제 김정원과 친구들 시리즈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시면은 다른 많은 실내악주자들과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2: 저도 공연을 몇 차례 뵈러 간 적이 있고,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함께 콜라보를 하기에 좋은 실내악 연주자는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합니다.
0: 그래 사실 이 연주할 때도 연주자를 누구랑 같이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긴 했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음악을 하기 위해선 우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훨씬 더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솔로보다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음악적으로 또 설명하고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음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내악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한 거는 퍼스널리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같이 하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런 실내악 팀도 봤어요. 연주 굉장히 잘하는 스트링 퀄텟이었는데 함께 피아노 퀸텟을 연주하면서 제가 살벌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주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서로를 공격하면서 리허설을 하다니. 그래서 사실 그 리허설 하는 동안이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리허설 끝나고 원래는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함께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또 뭐 맥주 한 잔 아니면 밥 한 끼를 먹어도 기분 좋은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 예, 그러니까 실력하다 보면 참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좋은 대화 상대는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듣기만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또 아무런 리액션이 없이 계속 고개만 끄덕이고 듣는다고 하면 그것도 일방적인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할 때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그리고 그 소리를 잘 들어야지 내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1: 그렇죠.
0: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어떤 가장 좋은 대화 같은 그런 실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이 정도 비중은 가져가야 돼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듣다가 얘기가 떠오르면 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또 내가 감동받았으면 거기에서 또 얻은 영감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런 대화에 정말 집중해 있고 진심으로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연주할 때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그 사중주 연습할 때그 마지막에 정말 작은 소리로 첼로가 연주하는 데서 피아니시모로 피아노가 16분음 표를 연주해야 되는데 사실 정말 작게 연주하면은 아예 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고 있는 현악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내 소리가 안 들려버리는데 사실 독주할 때는 할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안 들리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들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손을 믿고 그냥 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피아노를 안 듣고 아예 그냥 첼로만 들으면서 하니까 근데 그런 어떤 대화, 심의 대화가 실력할 때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예, 좋네요.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이 사중주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 공연에서도 연주를 할 곡인데,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이플랫장조 작문호 47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거?
1: 아, 그럼요.
0: 최고죠. 네, 이 사막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김동현의 바이올린, 신경식의 비올라, 문태국의 첼로,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로베트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47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김동현의 바이올린, 신경식의 비올라, 문태국의 첼로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연주와 토크 영상은 유튜브 채널 CBS 라디오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공연은 9월 5일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9월 6일 춘천문화예술회관, 그리고 9월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이었고요. 함께해 준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그리고 바이올리스트 김동현 씨 모두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천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하이덴 로이슬라인 들장미 준비했습니다.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가 노래하고요. 후베르트 기젠이 함께 피아노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0: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5: 홈픽.
7: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5: 홈픽.
6: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6: 홈픽.
8: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은밀한 활약을 그린 영화 밀정. 영화를 보다 보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절망적인 순간, 의열단 단장 정채선이 한 말인데요. 그의 말처럼 당장은 실패로 보이지만 꺾이지 않는 그 마음들이 모여 다시 나아갈 힘이 되고 마침내 조국의 독립을 맞게 되죠. 네,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이 있기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첫 곡은요, 밀정 중에서 두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2번.
1: 단장님은 잘 계시나?
2: 네.

0: 무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는 내내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꼭 다시 보세요.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조강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두 곡 이어 들려드렸어요. 미국 이민 2세대 정희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담긴 영화죠. 미나리 중에서 빅컨트리. 미나리는 어디에 있어도 알아서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건강하게 해줘. 순자 할머니가 강가에 미나리 씨앗을 뿌리며 손자에게 하던 말도 생각이 나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뭉클하죠? 오프닝 읽는 데부터 힝. 네. 정말 감사하네요.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날인데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날들이 있는 거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미나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에 있든 알아서 잘 자라며 누구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앞서 들은 곡은 하와이 연가 어메이징 아리랑, 리차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캬, 하와이 연가. 정말 이것도 최강의 영화음악과의 추억이 있는데요. 또 감독님 나오셨었잖아요. 여기서 하와이 연가 소개하시느라고. 아름다운 하와이 풍광 이면이 담긴 하와이 이민 1세대의 아픔과 헌신이 가슴 아프면서도 참 뭉클했는데 정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정말 또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낯선 땅에서 그 이민 1세대가 어땠을까요? 힘들게 살면서도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독립 자금을 모아서 또 보냈다고 하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렇게 영화 음악들 듣고 또 오프닝 듣고 하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사랑을 나누는 또 하나가 되는 그 능력들이 각자에게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서 뭐 하면서 계세요? 4209님, 참 좋아하는 곡이 나와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노래처럼 부드럽고 평안한 주말 되시길요 하셨네요. 아, 1097님은 할머니 보필 미션이 떨어져서 기분 좋게 강아지랑 할머니 댁 놀러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노래 들을게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영화 동주, 강하늘이 부릅니다. 자화상.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사도 중에서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앞서 들은 곡은 왕과 사는 남자 전미도의 벗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뭉클하죠? 1983님이 오래전에 청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도 듣고 계실까요? 잘 들으셨을까요? 7042님도 아내와 드디어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대요. 와, 정말 드디어 보셨네요. 장항준 감독님의 따뜻하면서도 인간적인 느낌이 잘 드러난 것 같고, 마지막에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셨어요? 맞아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저는 이렇게 울었던 영화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스타의 집은 빼고, 그거 빼고, 근데 그건 넘사벽이고, 그거 빼고는 저는 약한 영웅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박지훈 배우. 그 배우가 그런 힘이 있나 보죠? 이렇게 몰입하게 하고, 내 피부치도 아닌데. 내 피부치도 아닌데, 이상한 그런 동감이 되며 몰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곡 다 공교롭게도 이 배우분들이 부르신 곡들인데, 아,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전미도님 또 요새 갈매기라는 그 연극 하시던데, 그거 예고편이랑 그 SNS에 릴스 영상 같은 거 뜨는 거 보면서, 같은 소속사 배우지만 아, 참 존경스럽고 성실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닮고 싶은 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저는 손예진님이 그렇게 닮고 싶었어요.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많은 작품 꾸준히 묵묵하게 배우로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쁜 사람 배우는 확실히 연기력이 보이기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 표정에 감춰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연기력. 그런데 참 손예진 배우님은 그러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 했었고, 조승우님도 마찬가지로 또 배역을 가리지 않고 그분은 또 어마어마한 연기력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잘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밸런스를 잘 조절하면서 지금은 또 남주영님을 더 빛날 수 있게도 옆에서 또 힘도 실어주시고, 아, 이런 모습이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쭈사랑님, 맘맘미아 수록곡 I have a dream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미니미님도 첫째 딸은 대학 졸업반, 둘째 딸은 고3 수험생입니다. 두 딸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딸들과 함께 본 맘마미아 중에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부른 I have a dream 청해봅니다. 어떻게 딸들과 이렇게 꼭 맞는 영화를 보셨어요? 네, 엄마와 딸이 보기에 참 좋은 영화잖아요.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이던 소피,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참 사랑스러웠네요. 우리 딸들의 꿈도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나이 드는 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랑 비슷한 나이 분들은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 쭉 같은 이야기인데, 그 어떤 배우의 시작부터 그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어서 최근에도 재개봉을 했죠.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We Are The Champion, 딸기산도님이 청해 주셨어요. 듣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요? 소름. 이집트 왕자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한 When You Believe 들으셨습니다. 샬롬님, 강희씨 목소리 참 좋아요. 신나는 음악에 잠깐씩 더위를 잊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더위를 잊으신 것도 감사하고 칭찬도 감사합니다. 네, 7679님, 한복만 들려 마름질하고 있는데요. 마름질? 들려온 음악이 참 좋네요. 좋은 음악 덕분에 차분한 마음으로 마름질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한복집이실까요? 정갈한 한복 옷감을 펼쳐놓으셨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체험 들으며 만드는 한복이라니. 입어보고 싶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렌즈,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여러분, 오늘 끝곡으로는 이 곡 준비했습니다. I Can Speak 중에서 나무니의 꽃반지 끼고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0: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5일
1: 오늘 달력의 숫자를 바라봅니다. 붉은색으로 적힌 그 날짜 하나에 참 많은 이들의 뜨거운 눈물과 벅찬 숨결이 느껴지네요. 누군가의 간절했던 오늘이 모여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숨쉬는 평범한 오늘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두려운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가야겠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평화를 기분 좋게 만끽해봐요. 그런 마음이면 우리가 나누는 노래 한 곡도 또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마음도 참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쵸? 오늘은 오래전 오늘이 보내온 희망의 증거일 거예요. 그 힘으로 많이 행복하고 많이 웃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 12시에 만납시다. 첫 곡으로 함께 들으신 이 곡은요. 강산의 태극기였습니다. 5590님이요. 우리 아들 오늘 처음으로 직접 태극기를 달았어요. 이제 자기도 초등학생이라 팔 힘이 세졌다면서 혼자 달아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옆에서 조수해줬습니다. 달고 나서 뿌듯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초등학생 몇 학년일까? 이게 그래봤자 이게 참 아빠만큼 세지 않을 텐데 그래도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예쁘네요. 예뻐요. 6696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호호. 이게 노래로 불러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불렀네요. 자, 오늘도 별님 만나러 왔어요. 2시간 재밌게 놀다 갈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해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또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저도 참 궁금한데 우리 함께할 이 2시간 제가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커피 많이 많이 쏘고 갈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CBS 음악 FM 12시 만납시다. 스페셜 DJ 가수 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효도 알맹이께서 신청해 주신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리고 샤인머스켄 님이 신청해 주신 잭스키스의 예감까지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진 님께서 아직 2년도 안 된 초보 드러머입니다. 전 50대 중반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드럼을 시작했어요. 학원 연주회가 있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에 서고 싶네요. 제가 목표는 꼭 이뤄야 하는 성격이라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별님의 응원 한마디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2년 정도 안 됐다는 건 1년은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초보 아니지 않아? 잘 치실 것 같은데? 50대 중반에 이런 도전 저 정말 수지 언니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응원해요. 정말 진짜 저는 이런 열정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꼭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해요. 커피 쏠게요. 자, 가수 별이 스페셜 DJ로 진행하고 있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95님께서 이무진의 신호등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홍기의 마리아까지 해서 이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텅 빈 마음님께서 신청해 주신 헤이의 쥐댐무 그리고 비주의 러블러브까지 해서 여러분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자, 7559님이 아까 드럼 시작하셨다는 분 사연 듣고 보내봐요. 저는 빵 만든 지 2개월 된 베이킹 초보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는데 저한테 딱 맞는 취미를 만났다 싶어요. 선물했을 때 맛있어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힘든 줄도 모르고

5분을 돌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겁내지 말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 나이는 사실 이제 예전에 그 뭐 50대, 60대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저희 PD님 저희도 뭐 시작해보시죠. 저희는 젊은이에요, 사실. 4923님, 휴가 중에 그동안 미뤄왔던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네? 며칠 전부터 가구를 옮기고, 정리하고, 쓸고 닦고 하느라 등과 팔이 많이 아픈 건 기분이고, 온몸에 땀이 삐질삐질.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고 나니 새 집에 입주한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네요. 청소하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저한테 힘을 제가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죠. 힘 가져가세요. 힘. 정말 힘 드리고 싶네요. 아, 저도 요즘에 집 정리하고 있는 기간이라 집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안 나요.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몸살 나지 않게. 네, 4923님께도 커피 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요. 이현도의 여름은 가득히 라는 곡인데 요 곡 안에 어떠한 노래가 숨어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그 재미로 또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재현님께서 또 신청을 해주신 곡이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까지 두 곡 연달아 듣고 올게요.

0: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입니다.
1: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9: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1부 끝곡 4588님께서 신청해 주신 에픽하이의 트로트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2: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존 스웨거 너뿐이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0: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5일 토요일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저 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부 첫 곡이 또 제 노래가 이렇게 나갔네요. 1164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별의 큐피트 함께 들으셨는데 긴급 수집된 이 정보에 의하면 아침 7시 프로그램인 그대와 여는 아침 지금 스페셜 DJ 하고 계시는 하효진 아나운서 분께서 이 별 DJ 노래 중에 최애곡이라면서 또 함께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어떡해. 너무 감사해요. 하효진 아나운서. 정말 감사해요. 아, 감동입니다. 감사하고요. 아, 또 참여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참여 방법.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물 소개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3067님께서 신청해 주신 캔의 가라 가라. 그리고 사랑행복맘께서 신청해 주신 벅의 맨발의 청춘. 6394님께서 신청해 주신 REF의 상심까지. 아, 추억의 신나는 댄스곡 세 곡을 듣고 오니까 저도 신이 너무 나네요. 역시 불토 불토. 아, 맨발의 청춘을 신청해 주신 우리 사랑행복맘님께서 타임머신 타고 저의 화려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 행복합니다. 그 시절 신나게 듣던 노래들이에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고 또 2640님께서는 77년생 아빠가 집이나 차에서 90년대 가요를 틀다 보니 초등 3, 4학년 아이들도 따라 불러요. 이홍주 씨, 준휘, 다민이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7011님, 별디, 저는 여행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휴가철인 요즘도 집에만 있는데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사촌동생이 가까운 데로 드라이브라도 다녀오자며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덕분에 조수석에서 배경음악 담당으로 12시에 만납시다를 틀었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께도 커피 보내드리도록, 커피 쿠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계속 뭔가 신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조금 러블리하고 아주 달다구리한 노래, 상콤상콤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9522님께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해 주셨고요. 아이유의 블루밍까지 듣고 올게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그리고 김동률의 출발까지 연달아 듣고 오셨어요. 8450님 외출 후 들어오는 길에 샌드위치를 사왔더니 집에 있던 아들이 뚝딱하고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내오네요. 기나긴 취업 준비로 지치고 힘들 텐데 큰아들 배태용 잘될 거야. 열만에서 나오는 노래 들으며 좋은 노래들 들으며 아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내오는 그 모습을 저는 언제쯤 제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지. 몇 살이세요 이거 아드님이. 아, 저 좀만 기다려보면 저도 이런 날 오겠죠. 8450님 네 부럽습니다. 2519님께서 6살 딸아이 서아와 선풍기 틀고 거실에 누워서 듣고 있어요. 아이가 며칠 전에 영화관에서 보고 온 사랑의 하츄핑 노래가 너무 좋다며 흥얼거리네요. 들어보니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백지영 정지소의 처음이라서 신청합니다. 아, 지금 또 이 사랑의 하츄핑이 개봉을 했군요. 예전에도 했었는데 이게 그때는 그 윈터 에스파의 윈터 씨가 처음 본 순간 저도 한참 틀고 다니고 한참 불러주고 그랬는데 아 이거 또 외워 또 연습해야 되는 노래가 또 생겼네. 큰일 났네. 우리 백지영 정지소님이 부른 처음이라서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9님의 신청곡 백지영 정지소의 처음이라서 그리고 양희은 김규리가 함께 부른 엄마가 딸에게까지 함께 들을게요.

0: 가족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자 오늘의 끝곡입니다. 1057님께서 신청해 주신 색종이의 사랑이라는 건 듣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별과 함께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0: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유상근 의사는 중국 대련에서 일본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이 사전에 발각돼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무려 13년 동안 옥고를 치른 유상근 의사는 조국이 해방되기 하루 전날인 1945년 8월 14일에 미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고초를 당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애국심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I know there's something going on. 프리다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프리다는 그 아바의 프리다입니다. 아바가 이제 이름이 아그네사, 프리다, 비오른, 베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하고 F인데 왜 그 아바지 그랬대. 원래 이름은 애니 프리드입니다. 애니 프리드.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간편하게 프리다라고 불렀었죠. I know there's something going on. 필 콜린스의 프로듀싱에 의해서 탄생된. 그러다 보니까는 필 콜린스가 드러머죠. 드럼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I know there's something going on으로 한동준의 팬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니까 음악 감상하시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한번 신나게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Four Seasons의 Big Girls Don't Cry, 그리고 이어서 빌리 조엘의 Uptown Girl, 로스 로버스의 람바다, 라밤바까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Big Girls Don't Cry, 찰손 브로워스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빌리 조엘의 노래 오늘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로스 로버스의 라밤바, 이 노래는 음악 포토그래퍼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5101번으로 파주에 있는 옷수선집입니다. 방금 연달아 오신 손님 두 분이 같은 채널을 들으신다면서 반가워하시네요. 파주는 CBS 찐 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 역시 출근 준비부터 잠들기 전까지 찐 팬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옷수선집 운영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입니다. 5101번 쓰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2255번으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Why worry? 다이어 스트리스의 노래 신청을 해 주셨는데 최강희의 영화 음악 프로에서 들려준 러브 아이디어 주제가 작곡인 마크 노플러인 줄 처음 알았어요. 기타를 잘 치는 건 알았지만 싱어송라이팅 건 라이터인 건 몰랐네요. 그러셨어요. 아, 당연히 싱어송라이터고요. 다이어 스트리스의 노래는 전부 마크 노플러가 만든 곡이에요. 거의 다. 굉장한 분이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낮게 부르는 그 읊조리는 듯한 그 음성이 참 매력적이에요. 기타도 기타지만. 자 그리고 캣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 이지런 씨가 신청하셨고요.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욜로님의 신청곡입니다.

리조의 주스에 이어서 마크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그리고 크레이그 데이비스의 인썸니아까지 들으셨습니다. 리조의 주스는 뷰티 장마스 공주임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닉네임이. 예. 2278번으로 업타운 펑크 신청하셨고요. 인썸니아 이 노래는 3138번으로 어젯밤 꿈이 뒤숭숭하니 일하는데 머릿속이 뒤숭숭해요. 잠재워주세요. 인썸니아. 예. 자막 관련돼 있는 노래죠. 야, 노래 이어집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제주 딸기 산도님이 신청하셨고요.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이 노래는 꽃마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0: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7: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그린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팝스에 스트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Give it all you got, Chuck Mangione의 연주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카디건스의 노래 Love Fool, 메이비님의 신청하신 곡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수지님이 예전에 엄마가 검정 라디오에 안테나를 길게 빼고 틀어놓고 요리하던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그때 엄마한테 엄마 방금 나온 노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엄마는 노래 전에 제목이 나와서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나온 노래를 계속 확인하고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러셨습니다. 예. 앱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제 레인보우라는 CBS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을 통해서 노래 제목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시 듣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불편했던 시절 검정 라디오에 배터리 큰 배터리를 고무줄로 동동동동동 감아가지고 듣던 그 시절이 그리

0: 두려워지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이 훨씬 더 편리한데 참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면서 노래 소개 정도만 합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팬팝스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Autograph, turn up the radio, Def Leppard, the photograph, Bon Jovi, you give love, a band name. 예. 야, 강력한 메탈,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메탈이라고, 헤비메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소프트해진 메탈들이죠.

제가 예전에 블랙사바스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했었죠. 와 진짜 음량이 엄청나가지고요. 보고 나서 막 너무 귀가 얼얼해가지고 한쪽 혼났어요. 오토그래피의 Turn Up The Radio 캔디핑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포토그래프 이 노래는 문덜리희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번저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 8470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준서아빠 노용욱씨가 신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조카코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르는 Up Where We Belong 셋딸아빠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The Power of Love 제니퍼 러쉬의 노래 021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고 그러셨어요. 두 분 어르신이 94세, 95세. 아이고 참 네, 힘이 좀 많이 드시겠어요. 이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조카커와 제니퍼 원스 Up Where We Belong.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 America의 You Can Do Magic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 구상나무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덕분에 혼자 집 청소하면서 아주 신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Every Breath You Take 신청을 해주셨죠.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까지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5초의 법칙님이 Daryl Hall and Jonas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Man Eater 그리고 KC의 Give It Up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메디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음악 들으시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 적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보니 타일러의 노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어느 강의에서 좋은 것에 자신을 자주 노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자주 만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것들을 눈에 담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따라오겠죠. 자, 거기에다가 좋은 음악까지 추가합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015B의 수필과 자동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들을 눈에 많이 담으라는데 내 주위에 있는 좋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잘 찾아보시죠. 가까운 곳에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천천히 음악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오후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샤브올데이.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

너의 그 웃음이 좋아, 풍경의 노래, 그리고 김성호 씨의 웃는 여잔 다 이뻐. 이 노래는 이영규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모습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사연 볼까요? 0786번. 혼자 계신 아버지 모시고 삼계탕집 가서 함께 먹었어요. 온 김에 집 근처 백화점 가서 가을 옷 한 벌 사드렸는데 좋아하셔서 제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아유, 이보다 더 뿌듯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버님과의 시간 잘 보내십시오. 입추 매직 덕분에 한숨 돌렸는데 이제 말복 매직도 있겠죠. 1083번. 어제가 말복이었죠.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삼계탕도 드시고 말복 매직을 기다리고 계시고, 매직, 마술처럼 바뀌진 않더라도 다가오는 가을 생각만 해도 아주 반갑습니다. 그쵸?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상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181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박강수가 부르는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893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어우러기의 노래, 밤에 피는 장미. 갑자기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이 부분만 떠오르는데 이 노래 들려주세요. 조명희 씨. 이 부분만 그렇게 계속 떠오르고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그런 거죠. 잘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0417번으로요. 주말 농장에서 수확한 청양고추를 아파트 창틀에 말리고 있습니다. 탄저병이 와서 버리는 게 많아 속상하지만 이렇게 수확해서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버려진 게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키워온 채소들 이렇게 수확해서 드시는 그 재미와 맛이 최고일 듯합니다. 7919번. 중학생 딸이 옷을 주문해서 착용을 하고 짠 하고 보여주는데 저 왜 그럴까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 색깔도 이상하고 반바지도 꽉 끼어 보여서 반품하라고 했어요. 딸이 삐쳐서

입꾹닫 입을꾹닫고있군요아이따님이짠하고보여줬다는건그만큼마음에들어한다는거아니었을까이런생각을하게되는데이런분을말이죠요즘그 MBTI 라고성격나오는거있잖아요대문자 T 라고합니다사실만딱이야기하는사람그옛날말로그냥바른소리하시는분들 돌려서얘기못하시고그냥야가아니야 아그래서반품했나요아따님의마음이좀안정됐으면좋겠습니다당신은안개였나요7098번으로신청하셨네요이미배씨의노래입니다

연명자 씨, 서혜원 씨가 신청하신 심수봉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이미숙 씨는 뉴질랜드에서 사연을 보내셨어요. 여긴 쾌청한 겨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퇴근하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공부 중인 딸이 한국에 있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해달래요. 자, 함께 들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여행을 가신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머무르고 계신 거군요. 이미숙 씨 그리고 따님 건강하게 잘 계시다 오십시오. 임종원 씨가 요 근래 들어 윤현석 러브 이 노래를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요. 그랬어요? 이거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 감상하시죠. 윤현석 러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0: 너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너무법인 폐 1544-7575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미경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639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늦깎이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까먹어서 답답하네요. 잠깐 가요 속으로 머리 식히러 왔어요. 도서관과 카페로 옮겨 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7832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어떤 자격증 시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832님 꼭 바라던 대로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전해주시고요. 자, 1부 끝곡은요. 이명훈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광복절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신영원 터였어요. 자, 2부에서도 좋은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들로 꽉꽉 채워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조혜연 씨의 신청곡 박완규 천년의 사랑 그리고 신효범 언제나 그 자리에는 0783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야 3234번으로 주신 사연 제가 먼저 봤는데 속상하네요. 밭에 심어놓은 고구마를 멧돼지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파먹었어요. 반이라도 좀 남겨주지. 아, 이런 글입니다. 이런 돼지들 정말. 아, 이 멧돼지들도 고구마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요. 그쵸? 어떻게 하나도 안 남기고 그렇게 다 먹어버리니? 아, 다 먹고 돼지대라. 원래 돼지군요. 예. 속상하시겠어요. 4203번 부산입니다. 저희는 50대 주말부부예요. 이기대 바닷가를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덕분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부산에서 보내주신 사연. 아 이렇게 바다가 가까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날씨와 상관없이 차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하면 참 좋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러운 마음 가득 안고 노래 준비합니다. 904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원미연 이별여행.

이범용 한명훈 씨가 함께 부른 꿈의 대화 4098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조화문 씨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6721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어제 배탈 난 게 집에 와서 점점 심해져서 떼굴떼굴 구르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피골이 상접한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드디어 뼈말라 되는 건가? 뼈말라. 언능 나왔으면 좋겠어요. 3876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아유 힘드시겠어요.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어휴, 빨리 나으셔야죠. 그러셔야죠. 맛있는 거 그래야 드시죠. 아주 홀쭉해지시겠네 그냥. 5602번. 장모님이 말복 기념으로 장어 사주신다고 하셔서 먹으러 나가려고 가족들이 준비 중입니다. 저는 점심도 안 먹고 갑니다. 가서 맛있게 먹으려고요. 그래요. 어제 말복을 기념해서 장어 좋은데요 아주? 잘 다녀오십시오. 앞 사연 주인공처럼 탈나지 마시고요. 유익종 씨의 노래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황은정 씨가 신청하셨어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남궁옥분 씨의 노래 재회입니다. 아, 남궁옥분 씨 가요 속으로 정말 왕 애청자시죠. 노래 나오면 꼭 연락해서 오늘 잘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항상 건강하게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재회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좋은 토요일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 대학교.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광복절 무렵이면 해마다 먼 타국에서 한국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선조들 넋이라도 귀가시키고 싶어서 흙 한 줌,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모시듯이 들고 오시는 거예요.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이라는데 그 빛이라는 게 내 고향집을 밝히는 불빛 하나, 나를 반기는 환한 얼굴들을 다시 만난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 다시 새겨보네요. 그분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던 너무나 평범해서 귀한 저녁 귀갓길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You Give Me Something이었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어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광복절 무렵에 고국을 찾는 건 이제는 거의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의 독립의지가 담긴 친필 글씨도 공개됐어요. 진짜로 고국으로 돌아오신 셈이네요. 광복은 말과 글, 사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는 것.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 앞으로도 계속 빛을 되찾고 집으로 오는 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0: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설산적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캐치입니다. 밖에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더웠었는데 이제는 마린시티 산책하는데 바람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영화의 거리 초입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불빛과 해운대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 여름밤 바다의 낭만이 느껴집니다. 해운대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1826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제일 먼저 들으셨죠? 이 노래는 해들녘 나그네님도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였고요. 로보의 스토니,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느새 서늘합니다. 언니랑 형부랑 남편이랑 여기 같이 왔습니다. 1521님. 사실은 보통 때면 8월 15일 이쯤에서 우리가 좀 바람이 시원해졌나 하면서 바람을 막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또 그렇게 덥다가 입추, 그죠? 입추절기쯤에 갑자기 시원해지는 바람에 지금 놀라면서 8월 15일 예, 요때쯤의 감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은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레인보우로 오셔도 되고요. 이영규님 청해 주신 노래 Spice Girls의 Wannabe 준비했고요. 이어서 Atomic Kitten, The Tide is High.

전희의 오픈 암스, 에어서플라이의 All Our Love Love. 이 노래는 0337님 그리고 연경님께 전해드린 노래였습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이고요. 레인보우 없이 잘 들립니다. 9142님. 충남의 당진, 서산, 해미까지는 제가 이 거리를 쭉 달리면서 한번 들어봤더니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내려가서 홍성은 사실은 안 들리는 줄 알았거든요. 주파수로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레인보우 없이 잘 들리는 지역이군요. 친구들 만나러 잠실 다녀왔습니다. 실내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름이면 더위 참는 맛이 있다고 하시던 아빠가 생각납니다. 5년 전 8월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거기서도 여름을 좋아하시겠죠? 여름이 진하게 가고 있네요. 좀 아쉽기도 하고요. 3641님, 더위는 참는 맛이 있죠. 잘 참았더니 그 보답 같은 조금 시원한 바람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0504님 신청하신 노래 아델의 Someone Like You 준비했고요.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그리고 레니 크라비치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자

0: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정지훈님 신청하신 폰 온 블론스 왓츠업 들으면서 저녁 스케치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0: 안전한 멀티탭
1: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2: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5: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6: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5: 지금 홈픽해.
4: 홈픽.
5: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4: 홈픽.
5: 홈픽.
7: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7월 22일부터 시작한 코바늘 레이스 스카프를 드디어 마무리해서 완성했습니다. 더워서 뜨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도 다 완성해서 뿌듯하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 다 떠줬습니다. 2070님. 매 레이스 스카프를 받으신 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이게 여름에 둘러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좀 레이스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코바늘 레이스면. 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스카프군요. 사진 보니까 솜씨가 무척 좋으세요. 2070님. 렌카의 더 쇼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보니 테일러 Holding Out for a Hero 파이프라인님께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펫샵보이즈 It's a Sin 벼락식혜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7800님 맛있는 빵집에서 빵 5만원어치 샀어요. 청소 여사님께 커피우유랑 같이 드리고요. 저랑 단짝 간호사쌤한테도 나누고요. 같이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쌤도 애기랑 같이 먹으라고 나눠줬어요. 별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이야말로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대단한 하루였거든요. 이 빵 먹어봐 엄청 맛있어 이러면서 여기저기 나눠주시는 거 가득 사서 별거 아니라 별거죠. 받으신 분들은 진짜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넉넉하게 마음도 여유로우신 7800님. 0337님은 저 갱년기예요. 번아웃에요. 무기력증 있었는데 탈출했어요. 다시 태어난 거죠.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하고 CBS 앱을 열었는데 저녁 6시에 용신님이랑 딱 만난 거예요. 저 매일 올게요 하시면서 즐겁게 사는 방법으로 라디오 듣기를 선택해 주신 분. 라디오 하는 저로서는 정말 기쁜 사연이죠. 윤성환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Simply Red, If You Don't Know Me By Now. 로드 스튜어트입니다. Have I Told You Lately?

브루노 마스 리스케이러 들으셨어요. 앞서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Have You Ever Really Loved a Woman, 한인열님 신청하신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842님이세요. 오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올여름 처음으로 집 근처 연꽃단지를 보러 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래도 걷고 있어요.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 그래도 연꽃이 피어있어서 오늘 하루도 저 수고한 거 맞겠죠? 꽃들도 올여름 수고 많았죠. 꽃들도 힘든 시절이 있었겠죠. 지금은 곱게 피어있는

꽃들도 장마와 폭염 속에서 물이 넘치고 흙이 갈라지고 햇빛으로 잎이 타들어가고 그런 시절을 견디면서 연꽃도 꽃을 피워내고 있는 거겠죠. 이 모습에 1842님이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연꽃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또 위로했네요. 연꽃도 진짜 고맙네요. 시아의 Unstoppable 5023님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 6947님 청해 주신 노래 비틀스의 Hey Jude.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돈을 뺏기거나 일자리를 뺏기는 일은 정말 큰 상처죠. 그런데 나라를 뺏긴 고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울 수 없는 기록이고 역사죠. 81년 전 오늘이 없었다면 뭐 조선 강국, 반도체 강국, K-POP 강국 이런 단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모두가 만세를 부르는 마음으로 보냈을 오늘 광복절,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하면서요. 행복한 동행 시작합니다.

0: 이 스튜디오 안에 강한 에어컨의 그 냉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막 소름 돋지 않나요?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라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 들으면서 그 당시엔 진짜 그 일출과 일몰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복 그렇습니다. 빛을 되찾은 오늘은 두고두고 잊지 말고 기려야 할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임시 이제 공휴일까지 있어서 월요일까지 쭉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디 계시든 누구랑 계시든 빛 없는 세상을 살면서도 그 빛을 되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셨던 그 많은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김광석 광야에서였어요. 어떤 음악으로 우리가 오늘을 기릴 수 있을지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0: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요즘 유산균 장부

문수님 신나는 노래 뭐 없을까요? 어땠습니까? 유성은과 배치기, 래퍼 배치기가 함께한 BOK. 아, BOK라고 말씀드릴 분이 또 여기 계시네요. 0076번으로 어제부터 택배기사인 남편이 쉬고 있어요. 택배 쉬는 날 덕분에요. 남편이랑 모처럼 카페 데이트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올여름 폭염에 많이 마르고 그을렀더라고요. 내일부터 또 앞만 보고 뛸 남편을 위해 멋진 노래 부탁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덕분에 저희는 또 얼마나 그 더웠던 한여름에 편하게 집에서 물건을 받았게요. 0076번으로 유심초 사랑이요. 이 노래 어땠나요? 오, 박혜수님 약혼식 때 불렀던 노래군요. 그리고 최필정님이 왠지 모르게 슬퍼요 하셨는데 글쎄 왜 슬펄까? 나라를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고 던진 분들을 생각하니 슬프셨을까요? 마음을 두드리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3418번으로 그래요. 이 노래가 얼마나 두드리는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허영란입니다. 날개.

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바흐의 음악을 샘플링해서 아주 맛있게 만든 곡이죠. 휘성, 사랑은 맛있다. 근데 사랑 맛있다 그랬는데 왜 우리님은 감자까지 맛있는 걸까요? 누가 여름철에 입맛이 없다고 말하죠? 저녁 실컷 먹고 또 감자 쪄서 설탕 찍어 먹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맛있겠네요, 진짜. 또 김지혜님, 윤종신의 환생 2380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진달래꽃 마야는 오,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요. 오, 이상해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만 다르겠어요. 분위기가 다 달라졌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오시고요. 또 허영란 날개,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연휴에 뭐라도 해야지 싶어서 형광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했어요. 얼마나 밝고 환한지. 이젠 소파와 한몸으로 있다가도 형광등을 사러 뛰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 아이고, 애쓰셨네요. 5925번으로 글 주셨고. 와, 전남 해남에서 지금 휴가 중이시네요. 공룡박물관, 땅끝 해수욕장, 전망대, 해상 케이블카. 굳이 연휴에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나요? 아주 대만족입니다 하면서 3929번으로 광복절 만세 하셨는데 어디서든 만세하시면서요 청해 주신 곡입니다. 나훈아, 해변의 여인.

0: 퇴직 3년 차 가장입니다. 7116번으로 맷집이 붙었는지 이젠 아내의 잔소리쯤은 자장가로 들립니다. 여보 계속 말해줘. 나 다 들을 수 있어 하면서 상당히 센스 있는 그런 가장이시네요. 진우션 엄정화가 함께한 말해줘. 또 영상 논두렁 밭두렁의 곡이죠. 임미숙님, 양길환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의 노래. 애창곡이시군요. 8606번으로. 근데 노래방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젠 그냥 애창곡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왜 방송 들으면서 같이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훈아 해변의 여인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와, 우리 서정옥님은 남들 휴가 떠나는 연휴에 우린 휴가 마치고 지금 막 돌아왔어요. 이제 여독 잘 풀고 새롭게 저희는 가을 맞이할 겁니다 하시는데 아유 좋습니다. 예,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어이구, 외국 여행까지요? 그야말로 꿈결 같은 여행을 하시겠네요. 송시연의 노래 청해주신 꿈결 같은 세상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올림픽!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용돈 받으면 문방구로 뛰어가서 새로 나온 용필 오빠 사진 사 모으기 바빴던 그때가 그립네요. 5182번으로. 용필 오빠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조용필, 비련, 김현주 행복한 동해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미향님이 저요 올 가을 되면 할머니 되어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축하를 받아야 할까요? 하고 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사랑하는 이에게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 양길환님, 혜심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참자, 견디자, 버티자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음 주면 초딩, 중딩 두 아들이 다 개학합니다. 너무 설레고 기뻐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돌밥, 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치워놓으면 바로 어지르고 치워놓으면 또 바로 어지르고 애쓰셨네요. 2809번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E, Love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한미양님이 이제 할머니가 곧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해야 좋을까요? 축하를 받아야 좋을까요? 하셨는데 그냥 축하하기로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진미령 하얀 민들레.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남자분들은 그러신다면서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현역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뭐 이제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까지 끝나면 아이 후련하다 그러면서도 뭔가 막 섭섭하고 좀 슬퍼지고 그런다면서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숙님, 오, 사랑니를 두 개나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어른이 되셨으니 확실한 사랑을 하셔야죠. 근데 이 노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길래 이 노래를 아실까? 키보이스입니다. 정든배.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어제 삼겹살에 소곱창, 치즈 볶음밥까지 먹고 원상복구 됐습니다. 아, 다이어트는 아득히 먼 곳일까요? 안선영님. 아예 하루 그렇게 드셨는데요. 뭐. 이제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승재 아득히 먼 곳 청해 주셨고 석강님, 정희님 청해 주신 오 해피 칸츄리 꼬꼬의 노래 또 7102번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곡 사랑해요 고은이 이정란이 함께 했죠. 그리고 키보이스 정든배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효천님도 잘 들으셨겠죠. 윤희님이 남편이 어찌나 TV를 좋아하는지 이어폰을 꼽고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현주씨가 꼭 내 귀에 대고 노래를 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말도 이렇게 속삭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청해주신 권하드립니다. 젊은 미소.

0: 연숙님, 승미님 청해 주신 임재범 너를 위해 들었고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는 여름방학 다 끝났어요. 말남님 3323번으로 이용복 어린 시절 청해 주셨고 건아들 젊은 미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 작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현대 큐밍
0: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대학이 하면
1: 하하이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끝곡은요, 해바라기입니다. 사랑의 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캡.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캡.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소개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사.

0: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 창문마다 하나 둘 불이 켜집니다. 어느 집에선 늦은 저녁을 먹고 어느 집에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또 TV 앞에 둘러앉아 주말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집도 있겠죠. 매일 되풀이되는 풍경이라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고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밤은 생각보다 귀하고 특별한 장면인지도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 평범함을 지킨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며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저녁.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을 조금 오래 바라보게 되네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오연준이 부른 풍경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렇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합니다.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가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평범함과 별것 아닌 것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밤에 이렇게 편안하게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가요? 평범하게 흘러온 오늘의 조용히 감사하게 되는 밤입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6: 국내 최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전재욱의 친구, 이수영의 I Believe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저 매일매일 국어랑 영어를 조금씩 풀고 있어요, 문제를. 이거 하면 꿀잠을 잘 수 있고요. 밥도 맛있고 기분도 상큼해지는 좋은 습관이라 추천해요. 공부하며 라디오 들으니 20대 때로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기분입니다. 9027번으로 보내셨어요. 어떤 특별한 특정한 목표가 있어서 하시는, 물론 잠을 잔다는 목표가 있기는 한데 그렇군요. 밥도 맛있어지고 기분도 상큼해지고, 네. 그쵸,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한번 해볼까 해서 또 하는 공부는 또 다르게 다가오죠. 뭐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하고 이런 목표 없이 그냥 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괜찮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702번으로는 어제 저 둘째를 출산했어요. 지금 혼자 병원에서 라디오 들으며 사연 보냅니다. 병원에 혼자인 이유는 남편이 첫째 케어하고 또 갑자기 태어난 둘째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아기 맞을 제비 및 집안일 하느라 저보다 더 바쁘게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첫째도 양수가 터져 36주 5일에 출산했는데 둘째도 36주 6일에 나왔네요. 두 형제 뭐가 그리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그래도 건강하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첫째 때 조리원 생활이 너무 답답했어서 둘째는 조리원도 안 가고 이제 곧 바로 현실 육아 시작인데 잘할 수 있겠죠. 신생아 육아보다 더 무더운 날씨와 함께하는 산후조리가 무섭지만 잘할 수 있게 파이팅 해주세요. 씩씩하다. 우리 꾸모님 씩씩하시네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둘째 출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빨리 보고 싶었나 봐요. 다들 빠르게 세상 밖으로 나왔네요. 내 식구 더 웃음 넘치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권진원의 노래예요. Beautiful Tonight.

NRG 티파니에서 아침을 잭스키스의 예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집에서 모임을 했는데요. 어릴 때처럼 보드게임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나이 들어도 만나면 깔깔거리고 뭘 해도 즐거운 건 변함이 없네요. 올해

동안 건강하게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3352번으로 보내주셨고요. 7301번으로도 친구분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셨네요. 이번 한 주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며 저희 집에 쳐들어왔네요. 부랴부랴 에어프라이어에 냉동만두만 바삭하게 튀겨냈습니다. 둘이 식탁에 둘러앉아 맥주 한 잔에 만두 집어먹으며 툴툴대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풀리는지 친구 표정이 좀 밝아졌네요. 고단한 서로의 일상을 다독여주는 이 시간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김현철 Must Say Goodbye.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이에요. 리사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강의관의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짜 정신없이 하루 보내고 드디어 방 불 끄고 스탠드 하나 라디오만 켜놨습니다. 낮에는 사람에 치이고 일 치느라 속이 좀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평온해졌네요. 방 안에 차오르는 이 정막이 다정해서 오늘만큼은 혼자 있는 시간에 온전히 잠겨보고 싶어요. 꿈음과 함께 예전에 꿈음에서 듣고 처음 알게 된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바비킴 정인이 함께했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큐밍.
5: 큐큐큐큐 큐밍. 렌탈인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인 큐밍. 큐큐
3: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 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까 전기가 나갔어요. 30분 만에 복구됐지만 계속되는 에어컨 자재 방송이 들립니다. 우리는 선풍기가 열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7522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여름철에 특히 어느 계절이나 사실 전기가 나가고 정전이 되면 당황스럽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전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엔 정말 난감하죠. 그래도 금방 복구돼서 다행이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997번으로는 매일 밤 꿈꿈과 함께 깨어있던 일상을 보낸 제가 뒤늦게 애 낳고 일하고 가정까지 챙기다 보니 이 시간이 정말 꿈꾸는 시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몇주전 아이 단호박 주게 되어서 어머, 이 시간 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복까지 입고 있을 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로 병원 생활이라니 참 인생 아이러니네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 일상의 연속. 그럼에도 잠못 이루는 밤 습관처럼 마치 어제도 들었던 것 같은 꿈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마음은 저 혼자만의 추억 여행 중이네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주게 되셨으면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잘 회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아이고. 이 노래는 0038번으로도 청해 주셨는데요. 아이유가 부른 매일 그대와 그리고 루시드 폴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보이나요?

세상의 모든 책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송원석 정명효 이러다 몸이 웰던으로 익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더운 8월의 한낮 마트에 다녀오던 아내가 열어뒀던 현관문을 닫았다. 문을 왜 열어뒀어? 의아하게 쳐다보던 아내는 이내 말을 덧붙였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문을 닫아두는 법이 없었다. 우리 집뿐 아니라 가리봉동 140번지 라인에 줄지어선 어느 집 하나 문을 꽁꽁 닫아두지 않았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일찍 일어나 이른 아침부터 앞집에 살던 선순이네부터 길 건너 향자네 빌라와 낙현이와 진호가 살던 학교 근방 남부 아파트까지 차례로 들러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친구야, 학교 가자. 어느 곳이나 문이 열려 있었다. 은경이네 미용실도 항상 문이 열려 있었는데 연분홍색 커튼이 드리워진 문 안쪽에는 만리장성 아주머니가 파마를 말고 있거나 우리 엄마와 튀김집 아주머니가 열띤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훔쳐갈 것도 없는 집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도둑맞을일 없는 살기 좋은 동네와 누가 와도 반겨줄 만큼 여유로운 집과 정이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어머니 댁 문을 24시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날이 다시 온다면 좋으련만.

0: 현관문을 걱정 없이 열고 살았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그저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래서처럼 그래도 예전에는 한여름에 정말 대문을 잘 열어두곤 했었죠. 방충망 하나만 내려놓고 속이 훤히 보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던 시절. 그때는 바람이 통하듯이 서로 간의 소통이 더 잘 통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문을 활짝 열어두기는 어렵더라도 누군가 반갑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만은 닫지 않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 송원석 정명효 작가의 산문집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중에서 읽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 박보람의 음성이었습니다. 해화동.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서인국 정은지가 부른 All For You,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리치 사랑의 이말밖엔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랑 제주 휴가 중에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는 방송인데 제주 밤바람에 흘러들어 오는 노래는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내일 떠나는데요. 좋은 추억 만들고 있습니다. 알제니스님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노래는 특히 어떤 분위기와 어떤 배경 속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곡처럼 느껴지곤 하니까요. 잊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떠나는 시간까지 잘 지내시다 오시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6204번으로 청해 주신 성시경의 노래네요. 처음처럼.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절망적인 순간, 의열단 단장 정채산이 한 말인데요. 그의 말처럼 당장은 실패로 보이지만 꺾이지 않는 그 마음들이 모여 다시 나아갈 힘이 되고 마침내 조국의 독립을 맡게 되죠. 네,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이 있기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첫 곡은요, 밀정 중에서 두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2번.
1: 단장님은 잘 계시나?
2: 네, 무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는 내내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꼭 다시 보세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은밀한 활약을 그린 영화 밀정. 영화를 보다 보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두 곡 이어 들려드렸어요. 미국 이민 2세대 정희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담긴 영화죠. 미나리 중에서 빅컨트리. 미나리는 어디에 있어도 알아서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건강하게 해줘. 순자 할머니가 강가에 미나리 씨앗을 뿌리며 손자에게 하던 말도 생각이 나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뭉클하죠? 오프닝 읽는데부터 힝. 네. 정말 감사하네요.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날인데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날들이 있는 거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미나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에 있든 알아서 잘 자라며 누구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앞서 들은 곡은 하와이 연가 어메이징 아리랑, 리차드 용재오닐의 비올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캬, 하와이 연가. 정말 이것도 최강의 영화음악과의 추억이 있는데요. 또 감독님 나오셨었잖아요. 여기서 하와이 연가 소개하시느라고. 아름다운 하와이 풍광 이면이 담긴 하와이 이민 1세대의 아픔과 헌신이 가슴 아프면서도 참 뭉클했는데 정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정말 또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낯선 땅에서 그 이민 1세대가 어땠을까요? 힘들게 살면서도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독립자금을 모아서 또 보냈다고 하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렇게 영화 음악들 듣고 또 오프닝 듣고 하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사랑을 나누는 또 하나가 되는 그 능력들이 각자에게 다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서 뭐 하면서 계세요? 4209님 참 좋아하는 곡이 나와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노래처럼 부드럽고 평안한 주말 되시길요 하셨네요. 아, 1097님은 할머니 보필 미션이 떨어져서 기분 좋게 강아지랑 할머니 댁 놀러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노래 들을게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영화 동주, 강하늘이 부릅니다. 자화상. 이어서 영화 형의 두 주연 배우가 불러요. 조정석, 디오, 걱정 말아요 그대.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사도 중에서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앞서 들은 곡은 왕과 사는 남자 전미도의 벗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뭉클하죠? 1983님이 오래전에 청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도 듣고 계실까요? 잘 들으셨을까요? 7042님도 아내와 드디어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대요. 와, 정말 드디어 보셨네요. 장준 감독님의 따뜻하면서도 인간적인 느낌이 잘 드러난 것 같고, 마지막에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셨어요? 맞아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저는 이렇게 울었던 영화 생각해 보면, 드라마나, 스타이즈본 빼고, 그거 빼고, 근데 그건 넘사벽이고, 그거 빼고는 저는 약한 영웅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박지훈 배우. 그 배우가 그런 힘이 있나 보죠? 이렇게 몰입하게 하고, 내 피부치도 아닌데, 내 피부치도 아닌데, 이상한 그런 동감이 되며 몰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곡 다 공교롭게도 이 배우분들이 부르신 곡들인데, 아,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전미도님 또 요새 갈매기라는 그 연극 하시던데, 그거 예고편이랑 그 SNS에 릴스 영상 같은 거 뜨는 거 보면서, 같은 소속사 배우지만 아, 참 존경스럽고 성실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닮고 싶은 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저는 손예진님이 그렇게 닮고 싶었어요.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많은 작품 꾸준히 묵묵하게 배우로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쁜 사람 배우는 확실히 연기력이 보이기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 표정에 감춰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연기력. 그런데 참 손예진 배우님은 그러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 했었고, 조승우님도 마찬가지로 또 배역을 가리지 않고 그분은 또 어마어마한 연기력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잘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밸런스를 잘 조절하면서 지금은 또 남주영님을 더 빛날 수 있게도 옆에서 또 힘도 실어주시고, 아, 이런 모습이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쭈사랑님, 맘맘미아 수록곡 I have a dream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미니미님도 첫째 딸은 대학 졸업반, 둘째 딸은 고3 수험생입니다. 두 딸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딸들과 함께 본 맘마미아 중에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부른 I have a dream 청해봅니다. 어떻게 딸들과 이렇게 꼭 맞는 영화를 보셨어요? 네, 엄마와 딸이 보기에 참 좋은 영화잖아요.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이던 소피,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참 사랑스러웠네요. 우리 딸들의 꿈도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나이 드는 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랑 비슷한 나이 분들은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 쭉 같은 이야기인데, 그 어떤 배우의 시작부터 그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어서 최근에도 재개봉을 했죠.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We Are The Champion, 딸기산도님이 청해 주셨어요. 듣겠습니다.

0: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요? 소름. 이집트 왕자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한 When You Believe 들으셨습니다. 샬롬님, 강희씨 목소리 참 좋아요. 신나는 음악에 잠깐씩 더위를 잊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더위를 잊으신 것도 감사하고 칭찬도 감사합니다. 네, 7679님, 한복 만들려 마름질하고 있는데요. 마름질? 들려온 음악이 참 좋네요. 좋은 음악 덕분에 차분한 마음으로 마름질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한복집이실까요? 정갈한 한복 옷감을 펼쳐놓으셨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체험 들으며 만드는 한복이라니 입어보고 싶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여러분, 오늘 끝곡으로는 이 곡 준비했습니다. I Can Speak 중에서 나무니의 꽃밤 찢기고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일제 앞에 뜻을 굽히지 않고 저항시를 쓴 분들을 떠올려봅니다. 심훈,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그리고 1926년 6월 개벽에 실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쓴 대구 출신의 민족주의 시인 이상화도 빼놓을 수 없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얼어붙어 있을지언정 민족혼을 일깨워줄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내용의 시죠. 언젠가는 국토를 회복시킬 봄은 찾아온다는 강한 저항의식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 저항 시인이자 문학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인 이상화. 그는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대구의 만세운동을 모의하다 발각돼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있었죠. 이후에도 일제히 감시와 탄압 속에 있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물음은 체념으로 끝나지 않죠. 봄은 오는가라는 문장에는 절망과 희망이 함께 들어있어요. 잃어버린 땅 앞에서 무너지는 슬픔이 밀려오지만 봄을 확인하려는 의지와 침묵은 끝내 사라지지 않죠. 빼앗긴 땅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감. 오늘 광복절을 맞아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이상화 씨 허승범 곡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광복절이지만 그날을 직접 살아보지 않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과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 바쳐서 간절히 되찾고 싶었던 봄이었다는 것. 이상화 시인이 기다렸던 그 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셈이죠. 제 81주년 광복절, 오늘만큼은 그 시간을 견뎌낸 분들 조금 더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3소원 가운데 빛나는 세라핌,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의 노래와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그리고 존 넬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음반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97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손주 등하원 시키는 할미예요. 사위가 출산휴가라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듣네요. 23개월 손녀와 차로 등원할 때 김정환 아저씨랑 음악 듣자 하고 매일 들려준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며 커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쁘지만 또 힘드시잖아요. 잠깐 동안 또 휴식의 기간을 얻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롯이 본인만을 위한 시간으로 잘 휴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클래식과 함께 커가는 손녀 할머니 덕분에 아주 멋진 아가씨로 커갈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리차드 에딘셀의 바르사바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인데 라흐마니노프를 정말 정말 동경했던 영화음악가 에딘셀이 맘먹고 나도 라흐마니노프처럼 한번 써보자 하고 만든 곡이죠. 근데 정말 라흐마니노프 같기도 하고요. 참 멋있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르티즈의 피아노, 그리고 모세 아츠모니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리처드 에딘슬의 바르사바 협주곡, 크리스티나 오르티즈의 피아노, 모세 아츠몬이 주연은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6714번님 사연 보내오셨네요. 더운 계절 땀이 온몸을 타고 내려옵니다. 시간이 지나 가을이 오면 또 잊혀지겠지요. 모두 건강한 여름 나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래요. 아직도 뭐 한낮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살만하지 않나요? 저는 요 며칠은 정말, 이야, 살겠다 싶은데요. 정말 가을도 뭐 코앞에 온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청춘 김유신. 거울 앞에 선 노신사의 어깨 너머로 빛바랜 앨범 속 청년이 걸어 나옵니다. 유난히 푸르렀던 그 시절의 아버지는 가슴 속에 별 하나쯤은 거뜬히 품고 살던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꽃 한 송이에도 가슴이 시리도록 설레고, 마을 어귀를 서성이던 저녁 노을 앞에서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해 밤새 노래하던 자유롭던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시절을 어디에 두고 오셨을까?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하나둘 지워가실 때 먼저 내려

놓은 것은 당신의 찬란했던 봄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손마디와 굽어버린 등 뒤로 희미해진 그날의 불꽃이 아른거리지만 당신의 거칠어진 손길은 우리의 청춘을 피워낸 아름다운 대지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당신의 흰머리를 스칠 때 나는 비로소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가슴 한 구석, 지지 않는 꽃으로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못다한 청춘을.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Yesterday.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포레스트 웨일 공동작가 이 책 청춘이라 부르는 이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참 낯설 때가 있죠. 나를 낳기 전 나와는 상관없는 꿈을 꾸고 사랑하고 설레던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청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부모님께 그 시절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만약에 여쭤볼 수 있다면 한번 여쭤봐도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몰랐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참 이 겉모습이 늙어가도 마음은 그대로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이제는 알겠어요. 마음은 늙지 않더라고요. 자, 5118번님 사연인데요. 미국 유학 중 잠시 귀국한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남은 날 후회 없는 삶의 시간이 되길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타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다가 잠깐 왔을 때 본인도 얼마나 그 시간이 달콤할 것이고 그리운 또 아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또 얼마나 부모님께도 짧은 시간이겠어요. 소중한 시간 아름답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보내드렸습니다. 이것도 참 매력 있는 곡이죠. 이야기와 함께 들으면 또 이렇게 정말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프로포즈 앨범 듣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아주 매력적인 크로스오버 음악들로 가득 차 있는 앨범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이죠. 미키 스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우리는 항상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들었었는데, 오늘은 바이올린 선율로 한번 들어봅니다. 이 기차가 떠난다는 단순한 장면 속에 떠남과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이 담겨 있어서 선율 자체는 담담한데 묘하게 쓸쓸한 정서가 오래 남는 음악입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이 음반에서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난 해를 들었습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 LA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3045번님 사는데요. 데프리카의 더위 속 아름다운 음악에 묻히니 시원한 바람이 솔솔 제 마음에 불어오네요. 이 시간이 행복.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대구는 지금도 많이 덥나요? 네, 그래도 음악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신다니까 기분 좋습니다. 자, 다음 음악은요. 이 곡을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련한 음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하모니카 자체의 음색 자체도 아련하지만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선율 자체가 참 그래요. 올드 프렌드라는 제목과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두스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함께 하시죠.

또 스틸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올드 프렌드 보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 2부 아름다운 초대석에는 3명의 연주자들을 모십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공연 김정원과 친구들, 이 공연에서 함께할 친구들 불렀어요. 친구라고 하기엔 어린 친구들인데요. 젊은 친구들인데요.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 이렇게 세 분을 모십니다. 음악 이야기와 또 라이브 연주까지 풍성하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슈만의 아내죠.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작품으로 22 가운데 세 번째 곡 라이덴샤프트리히 슈넬, 열정적이고 빠르게.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그리고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2부 아름다운 초대석에서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최정은 작사 한태수 작곡 아름다운 나라 소프라노 신문희 그리고 국악그룹 놀이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에선 3명의 연주자들을 모십니다.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공연에서 함께할 첼리스트 문태구, 비올리스트 신경식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 세 분과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2006년에 시작된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 앞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국내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실내악 프로젝트.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요. 매년 새로운 음악가들과 함께 새로운 클래식 무대를 만들어온 김정원과 친구들이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특별한 20주년 무대에서 함께할 세 분의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첼리스트 문태국 씨, 비올리스트 신경식 씨,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부터 뭐 리허설도 시작했고 오늘은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공연 공통 주제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태국 씨, 김동현 씨와는 연주를 또 여러 번 했었습니다. 또 비올리스트 신경식 씨는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카드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번 공연에서 함께하는 연주자 두 분이 더 계시죠. 피아니스트 이진상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인데요. 이렇게 여섯 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은 이진상 씨와 임지영 씨는 함께 자리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이 세 분은 김정원과 친구들 처음에 같이 하자는 저의 제안을 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도 돼요.
2: 사실 저 같은 경우는
0: 동현 씨
2: 일단은 제안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이제 같이 일단은 연주하게 될 멤버들이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들이어서 그래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 또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좀 멋진 연주 하고 싶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태국 씨는요?
2: 네, 저는 또 김정원 선생님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실내악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어서
1: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거는 그 베토벤 트리플이었죠?
2: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그것도 이제 몇 년 전이니까 네. 예, 작년에 물론 이제 강남 심포니 그에서 배웠지만 그래도 이제 실내악으로 또 같이 호흡을 좀 더 긴밀하게 맞추는 작업은 사실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즐겁게
1: 아유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히 왔습니다. 네. 네.
1: 감사합니다. 이 세 분 중에 둘째예요. 뭐 가까스로 둘째인데요. 신경식 씨는 한 살 차이죠 두 분이.
3: 네.
1: 예.
3: 네,
1: 신경식 씨는 비올리스트. 여러분께 조금 소개 따로 해드리면 2024년 막스로스탈 국제 바이올린 비올라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고요. 또 프라이봄 국제 콩쿠르에서 비올라 부문 한국인 최초 준우승 그리고 개발 음악 특별상. 브람스 국제 콩쿠르와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까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비올리스트입니다. 제안 받고 어떠셨어요?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아니 뭐 아는 친구들은 내가 그냥 동현아 태국아 시간 되니 같이 하자 뭐 이랬는데 네. 신경 씨는 제가 막 추천도 받고 연주 찾아보고 이 친구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해서 신경식 씨 저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연락했잖아요.
4: 예 맞아요. 사실 그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1: 아,
4: 그래서 네. 살짝 그쵸. 경계하면서 전화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그런, 뭐 네. 광고 전화일까 봐.
4: 예. 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막 할 얘기가 없는데 드릴 말씀이 없는데 추가로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김정원 선생님을 이미 제가 음악을 시작해왔을 정말 유년기 때부터 잘 알던 그리고 공연을 자주 뵈러 갔던 연주자분이셨어서 또 이 시리즈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서
1: 아 그래요?
4: 그래서 함께 한다고? 내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되게 영광스럽고
1: 아니 나를 친구로 불러? 지금 나이 차이가 몇인데 뭐 이런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진 않았죠?
4: 아 무슨 말 이렇게 액면가로는 사실 거의 뭐 저 똑같아서
1: 아이고 참 그렇죠. 우리가 제가 이 공연을 2006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6년이면은 우리 동현 씨, 경식 씨 같은 경우에는
0: 저희가 한 8살, 9살. 예.
1: 그렇죠. 네. 그때 이 공연을 처음 시작했었고 8년, 9년간 계속 매년 하다가 이제 좀 어느 순간 조금 힘들어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즐겁게 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을 봐도 다 섭외 대상으로 보이고 또 이걸 뭘 얘를 불러다 뭘 할까 이러다가 제가 이게 우정으로 비롯된 공연인데 이제 안 되겠다 다시 친구들과 우정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잠깐 멈췄었는데 사실 한 회 정도만 쉬고 다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쉬니까 그 쉼이 길어져서 12년을 쉬게 됐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 공연 처음 시작한 지 20년이 됐는데 20주년에서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감사하게 주셔서 이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비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김상진 선생님이나 우리 이한나 씨도 함께 해주셨었고 수많은 바이올리스트와 첼리스트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또 선배님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만 늙어가고 있고 친구들은 계속 어려지고 있어요. 젊어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신경식 씨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10살 때 리처드 용재훈의 비올라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왜 웃어요? 그 경식 씨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건 비올라의 어떤 점이었을까요?
4: 네, 제가 지금도 본가가 용인인데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용재훈 씨가 이제 공연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잘 몰랐을 텐데도 그 비올라의 중후한 음색, 되게 멜랑콜리한 그 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기억이 아직도 박혀 있어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비올라 소리를 들을 일은 또 상대적으로 바이올린이나 첼로보다는 드무니까
4: 그쵸.
1: 그 음색에 충분히 그런 매력을 또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하면은 애매한 음색이고요.

0: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이잖아요.
1: 예. 애매한 음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 첼리스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제일 사람의 목소리와 음역대가 비슷한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2: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이 비올라 하는 분들이 악기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발끈발끈 자라고. 자, 세 분 중에 막내죠. 김동현 씨 99년생입니다. 99년생. 네, 정말 뛰어난 경력의 연주자입니다. 19살 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3위, 그 당시에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등인 3위를 입상했는데요. 또 서울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이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음악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 공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2: 우선은 이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했을 당시가 2019년이었는데요. 제가 그 한 2015년 정도부터 그렇게 한 4, 5년 정도를 매해 콩쿠르를 한두 개씩 하면서 굉장히 좀 콩쿨러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콩쿨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서바이벌의 개념이고 또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대회이기 때문에 뭔가 생존에 항상 신경을 쓰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악기를 잘하고 또 좋은 심사평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음악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마치고 일단은 콩쿠르 중에도 이제 경연 하나하나 했을 때 관객들의 태도도 그렇고 관객들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연주자로서의 에너지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연주하면서 너무 행복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존과 항상 이렇게 경쟁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관객들 거기 현장에 있는 관객들을 또 좋은 음악의 세계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되게 보람 있구나, 되게 멋진 일이구나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연주들,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된 연주들을 준비할 때는 앞서 콩쿠르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음악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제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냐 마시냐는 이제 관객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으로 그런 조금 순수한 쪽으로 조금 더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네. 아, 그래요.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그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하고 살다가 내 음악에 대한 혹은 음악을 하면서 사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중에 첫째라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1994년생이니까 네. 뭐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우리 첼리스트 문태욱 씨는 파블로 카잘스 국제 콩쿠르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했고 야노 슈타커상 1위에 빛나는 연주자죠. 그리고 태국 씨가 차이콥스키 콩쿠르 할 때 내가 현장에 있었던 거 알죠?
3: 아, 예. 저희 만나서
0: 깜짝 놀랐죠.
3: 완전 깜짝 놀라서
0: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 내가 그때 딱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 가 있었는데 예. 내 연주하기 하루 전날 거기서 왜 그때 모스크바에서 안 하고 거기서 했었죠?
3: 첼로는 상태에서 하고 이제 바이올린 피아노를 아마 모스크바에서
0: 그렇죠.
3: 예, 맞아요. 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0: 그래서 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내일 연주인데 근데 오늘 딱 한국의 문태국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유. 연주 전날이었지만 가서 네. 너무너무 연주 좋았고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기실을 찾아가서
3: 예, 아유, 기억나죠. 그럼요.
0: 네. 보고서 한 10초 동안 저 사람 많이 보던 사람인데
3: 왜 여기서
0: 써있더라고요.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먼저 연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세 분과 제가 각각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곡은 신경식 씨와 제가 함께하는 연주인데요. 아, 마리아 테레자 폰 파라디스의 시칠리안을 준비했습니다. 신경식의 비올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마리아 테레지아 폰 파라디의 시칠리안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경식의 비올라와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현 씨와 함께 준비한 음악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동현 씨는 예전에는 강하고 뜨거운 소리를 추구했다가 공부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섬세해지는 그런 소리를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김동현 씨가 예전에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가자 한다면 그게 뭔지, 또 반대로 이건 좀 내려놔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는 나가서 섬세함을 배웠다고 했던 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에 집중을 하고 또 컨트롤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조금 약간 완벽주의스러운 제가 악기를 연습하고 또 공부해 나가는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제 스스로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또 언젠가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 무대는 또 안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 그리고 배웠던 것들, 그리고 유학 나가서 배웠던 것들을 잘 중화해 나가는 것이 저의 이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은데, 스스로에 있어서.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가자라는 거는 뭐 제 성향입니다. 그냥 제가 워낙 똑부러 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소위 얘기하는 뜨거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열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도 저는 충분히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잘 표현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가지고 가고 싶고, 또 반대로 조금 내려놔도 된다라는 거는 유학하면서 생긴 그런 어떤 조금 더 심화된 완벽주의 같은 거는, 또 준비할 때는 사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또 막상 무대에 올라가거나 또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한 측면으로 다가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그래요. 제가 원래 동현 씨 연주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굉장히 정열적이고 좀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남성적인 그런 연주자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저번 리세트 때 가서 보고 딱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굉장히 남성.

0: 그리고 아주 에너제틱하고 파워풀한 느낌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정말 사람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막 섬세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아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리사이트였어요.
1: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브람스의 FAE 소나타 소나텐 자츠. 자, 스케르초를 김동현의 바이올린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브람스의 FA 소나타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를 김동현의 바이올린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곡을 여러 번 같이 연주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소나타도 재밌는 게 각 악장을 다른 작곡가들이 맡아서 작곡해서 한 악장씩 맡아서 이게 슈만의 아이디어였거든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브람스가 가장 나이 어린 브람스가 3악장을 맡았는데 가장 그 연주가 많이 되고 있죠 오늘날.
1: 네.
0: 자, 태국 씨는 화려하게 보여주는 연주보다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무대에서 화려한 연주를 기대하는 관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했던 그 화려함이라는 건 뭘까요? 잘못 이해하면 화려함과 진실이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건 아니니까.
2: 그건 아닌데 이제. 뭔가를 있는 음악보다 더
0: 과장해서
2: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전달이 되겠지 하고 뭔가 연주자의 어떤 이 해석이 조금 점점 가미가 되는 순간 네. 이제 좀 그 음악 그 곡과 음악의 본질에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그게 그 곡을 뭐 연습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무대 위에서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무대 위에서 아 내가 있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관객들 다 재밌게 뒤집어져야 이게 만들어야겠다. 갑자기 그런 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느꼈던 것보다 더 감정을 과잉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감동을 줄어들게 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네. 순간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먼트는 있어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관객들 입장에서도 뭔가 그 작곡가가 생각한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약간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0: 네. 네. 그래서 나도 연습하다가 어떤 순간 어떤 감정 어떤 내가 치고 있는 곡에서 어떤 감정을 딱 찾았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더 연습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감정 그대로 저장시켜놨다가 무대에서 보려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감정 다 죽이고 딱 머리만 켜놓고 그냥 딱 테크닉적인 연습만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정을 왜냐하면 계속 묵혀두면 그 감정이 또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하고 나 혼자 또 그 감정에 질리기도 하고
2: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들 위험한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잘 유지하는 것. 자, 이번엔 태국 씨와 함께 연주를 준비해 봤는데요.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 뭐 쇼팽은 사실 피아니스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작곡가고 사실 피아니스트들의 뭐랄까요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곡가인데 쇼팽이 거의 피아노 곡만 썼지만 뭐 몇 곡의 실내악곡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근데 유일하게 어떤 솔로 악기로 곡을 쓴 게 이 피아노 첼로 소나타거든요.
2: 예, 맞습니다. 네.
0: 재미난 건 쇼팽도 그렇고 라흐마니노프도 그렇고 두 피아니스트가 맨날 피아노 곡만 쓰다가 둘 다 첼로 소나타를 하나씩 썼어요.
2: 아, 그렇죠.
0: 이게 그쵸. 피아니스트들이 첼로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 첼로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첼리스트들이 또 성격이 둥글둥글하니까 좀 그런 좋은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쇼팽도 그렇고 라흐마니노프.
0: 옆에서 이 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사람이 완전히 폭설 터뜨리는데요. 첼리스트가 다 성격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태국 씨는 진짜 성격 좋고 사람
2: 아닙니다.
0: 좋은 걸로 뭐 정평이 나 있죠.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우리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옵스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를 문태국의 첼로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쇼팽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오프스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를 문태국의 첼로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쇼팽의 최후 3년 작품들만 모아서 후기 작품 음반을 냈는데 모든 곡을 다 모았어요. 3년 동안 마지막 3년 동안의 곡을 유일하게 첼로 소나타만 빠졌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최욱 씨를 불러다가 같이
1: 그럴 거예요.
0: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 오늘은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에서 함께하는 세 분의 연주자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를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나한테 혹시 또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지 궁금해요. 없어요? 아무나. 경식 씨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질문 아니고 뭐 충고를 해줘도 좋아요.
2: 제가 어찌 감히. 제가 어찌 감히. 네. 20년째 이제 김정원과 친구들 시리즈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시면은 다른 많은 실내악주자들과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2: 저도 공연을 몇 차례 뵈러 간 적이 있고,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함께 콜라보를 하기에 좋은 실내악 연주자는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합니다.
0: 그래 사실 이 연주할 때도 연주자를 누구랑 같이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긴 했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음악을 하기 위해선 우선 내가 무엇을

0: 하고 싶은지가 훨씬 더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솔로보다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음악적으로 또 설명하고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음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력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한 거는 퍼스널리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같이 하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런 실내악팀도 봤어요. 연주 굉장히 잘하는 스트링 퀄텟이었는데 함께 피아노 퀸텟을 연주하면서 제가 살벌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연주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서로를 공격하면서 리허설을 하다니. 그래서 사실 그 리허설 하는 동안이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리허설 끝나고 원래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함께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또뭐 맥주 한잔 아니면 밥한 끼를 먹어도 기분 좋은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실내악하다 보면 참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좋은 대화 상대는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듣기만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또 아무런 리액션이 없이 계속 고개만 끄덕이고 듣는다고 하면 그것도 일방적인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악할 때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그리고 그 소리를 잘 들어야지 내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1: 그렇죠.
0: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어떤 가장 좋은 대화 같은 그런 실내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이 정도 비중은 가져가야 돼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듣다가 얘기가 떠오르면 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또 내가 감동받았으면 거기에서 또 얻은 영감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런 대화에 정말 집중해 있고 진심으로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연주할 때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그 사중주 연습할 때그 마지막에 정말 작은 소리로 첼로가 연주하는 데서 피아니시모로 피아노가 16분음표를 연주해야 되는데 사실 정말 작게 연주하면은 아예 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고 있는 현악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내 소리가 안 들려버리는데 사실 독주할 때는 할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안 들리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들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손을 믿고 그냥 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피아노를 안 듣고 아예 그냥 첼로만 들으면서 하니까 근데 그런 어떤 대화심의 대화가 실내악할 때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예, 좋네요.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이 사중주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 공연에서도 연주를 할 곡인데,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이 플랫장조 작문호 47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거?
1: 아, 그럼요.
0: 최고죠. 네, 이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김동현의 바이올린, 신경식의 비올라, 문태국의 첼로,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로베트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47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김동현의 바이올린, 신경식의 비올라, 문태국의 첼로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연주와 토크 영상은 유튜브 채널 CBS 라디오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김정원과 친구들 20주년 공연은 9월 5일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9월 6일 춘천문화예술회관, 그리고 9월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대석이었고요. 함께해 준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신경식, 그리고 바이올리스트 김동현 씨 모두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하이덴 로이슬라인 들장미 준비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가 노래하고요. 후베르트 기젠이 함께 피아노 연주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 가운데 반드시 다가올 그 날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뵙게 하소서. 기뻐 울고 웃으며 함께 춤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16일 주일, 오늘 함께 할 첫 찬양은 평화의 기도, 인칸토레스 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정영자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아이노삽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박상희의 찬양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상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합니다. 먼저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어머니의 기도,

손경민과 김정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신혜수님께서 청해 주셨던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오랜만에 보내드려요. 거룩한 성, 신영조의 곡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문을 여는 찬송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기동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곽신형의 찬양으로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곽신영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기독남성 합창단이 부른 곡으로 보내드렸어요.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했습니다. 8월 16일 주일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번에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78장 준비했는데요. 문상국과 문상준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횃불 합창단의 곡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곡 십자가의 전달자 보내드리고요. 김인식입니다. 사나 죽으나.

너하고만은 아득히 사라진 얘기를 되풀고 싶다. 연인이 없어 고독스럽지 않아도, 고향을 잃어 향수스럽지 않아도, 이제는 오직 하늘 속에 내 마음을 잠그고 싶고, 내 마음 속의 하늘을 간직하고 싶어. 미풍이 웃는 아침을 기원하련다. 그 아침에 너와 더불어 노래 부르기를 가만히 기원하련다.

송몽규의 하늘과 더불어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조국이 해방되던 그해 3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떠난 청년 송몽규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관욱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빛과 소금의 찬양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들으시고요. 아이노삽 창단의 곡으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어집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플로제 찬양 준비했습니다. 곡중 솔로는 조세경 씨입니다.

0: 46장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상지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너는 교회가 되어라. 삼일교회 POP의 찬양입니다. 이찬미의 보컬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0: 음악이 아니어도 작은 새의 지저귐,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을 쾌적하게 만드는 기분 좋은 일이다.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려면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계명 중 좋은 음악은 엔도르핀의 샘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소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소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붑니다. 매일 되풀이돼서 사소해 보이지만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일. 황동규 시인은 즐거운 편지란 시에서 사랑도 이와 같다 말해요. 크고 특별한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결같이 이어지는 사소함이라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주어진 날들을 잘 일구어가는 것도 일상을 사랑하는 방식이겠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이 됐으면 합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필요.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주일 아침이라 걷기 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인천 청라 지금 23도 너무 시원해서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0775 가을 아침이에요. 냉방기 도움 없이 이렇게 밤잠을 잘 자본 날이 얼마 만인가요? 하이디님, 와, 가을 아침이라는 말이 벌써 나오다니. 정미나의 Amazing Grace,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아침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문자 참여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은 조금 선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리 수술하고 오랜만에 왔는데요. 정민아님 목소리가 위안이 됩니다. 뒷자리 4056번으로 오신 꿈꾸는 교회 구자익 장로님이라고 하세요. 예, 아이고 수술하셨군요. 그동안 수술 잘 되신 거죠? 그리고 잘 회복 관리하고 계신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Grace greater than ours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향기님 예배 준비로 바쁘지만 언제나 저를 위해 커피 드립해서 텀블러 가득 담아주는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 향긋하고 따뜻한 커피. 텀블러에 가득 담긴 건 커피뿐이 아니네요. 남편분의 사랑의 마음까지. 고란초님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루하루 살아감에 감사드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챙겨야 할 부모님과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소서. 아멘.

영국 런던에 있는 식당 당느 누아르에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어둠 속에서를 뜻하는 이 이색적인 레스토랑의 목적은 한 가지. 고객들이 오직 음식 맛에만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자신의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는 휴대전화도 켤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맛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어둠과 함께 다른 모든 감각이 잠들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맛이 열리게 됨을 경험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만 입맛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입맛을 살리는 최고의 조건은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백성들을 어둠의 땅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의 다른 모든 감각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미각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인 미각이 다시 살아나야겠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의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4851 쓰시는 분의 신청곡 Just Let Me Say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새벽에 밤일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울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게 됐고 하루 종일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일하면서 듣고 듣고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예, Just Let Me Say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4851님의 가슴을 두드린 곡. 어휴, 근데 바쁘신데요? 새벽에는 이 텃밭 작업도 하시고 회사도 다니셔야 되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S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주일 아침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이루어짐을 느끼게 해준 찬송가였다고요. 긍휼하심님의 신청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주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휘트니 휴스턴의 I look to you로 1부 마치려고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당신뿐.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I look to you. 주일 아침 1부 닫는 곡으로 골랐고요. 2부 찾아오시는 길 우선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죠?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이포유 채널에서 전 2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

0: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때론 뻔뻔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하죠. 포기할 줄 모르고 거절당해도 또 한 번 문을 두드리고 실패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시작하는 그런 뻔뻔함에는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간대요. 이렇게 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나섰다가 민망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자꾸 뒤로 미루게 되죠. 이번 한 주 우리 많이 애쓰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뻔뻔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눈치 보면서 삼키지 말고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접지도 말고요. 물론 염치는 챙겨야겠죠?

0: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오늘 첫 곡은 미카의 We Are Golden이었습니다. Good morning, Judy's.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오늘은 또 주일 쉬는 날이고 내일도 월요일인데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요. 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좀 뻔뻔한 일,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볼게요. 우리 같이 해보자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We'll say a more than I can say였고요. England Then과 John Ford Colley가 함께했습니다. Just tell me you love me. 그리고 I just fall in love again. Anne Murray의 목소리로 함께했어요. 2416님께서 오늘이 딱 저한테 쉬어가야 하는 날인데 위로받는 기분입니다 하셨고 2351님 한꺼번에 이겨내려는 것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억지로 이겨내려면 더 힘들어지겠죠? 오늘은 힘 좀 빼보려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왜 우리 수영할 때도 힘을 빼야 이제 몸이 둥둥 뜨잖아요. 그러니까 힘 빼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스킬이죠. 근데 꼭 필요

필요한 스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막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좀 힘 빼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고 싶은 이야기 다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알려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문자 메시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219님 청해 주셨어요. 아바의 Give Me, Give Me, Give Me 그리고 로라 브래니건입니다. 글로리아.

Sunny Came Home, 션 콜빈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조앤 오스본의 One of Us였습니다. 9603님이 갑자기 소울푸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니뭐니 해도

제 소울푸드는 학교 다닐 때 먹었던 신림동 백순대입니다. 하얀 순대볶음 찍어 먹는 맛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여기 또 음료는 서비스로 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씩 추억 돋는 신림동 순대촌에 백순대 먹으러 간답니다 하셨네요. 와, 이거 추억도 추억인데 설명을 진짜 실감나게 하신다. 이 아침부터 배고픕니다. 지금 꼬르륵 소리 날 것 같아요. 마침 또 주말이잖아요. 각자의 소울푸드 함께하면서 이 여유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쁜이 님이 두 달 동안 매일 공연 연습하느라고 선곡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이 말이 참 좋네요. 노래를 들을 여유가 없으신 거는 그만큼 바쁘셨다는 뜻일 텐데, 야, 매일같이 연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잘 어울리는 발라드 두 곡 들려드릴게요. 그때 헤어지면 돼, 로이킴이고요. 정승환의 너였다면.

0: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구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스페셜 DJ 저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끝곡이에요. 제이지와 엘리샤 키스가 함께했네요. 이 노래 신나죠. Empire State of Mind 들으면서 우린 2부에 만나요. Yeah.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의 아침 2부 시작하며 들은 곡은 Imagine Dragons의 Believer였어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우리 주디스와 같이 들으니까 더 좋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의 아침

0: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도나 루이스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이었고요. 4820님 청해 주셨습니다. To become one, Spice Girls의 노래였어요. 지금 그 연휴잖아요. 근데 연휴 껴서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샬롬하우스님, 오늘부터 드디어 고대하던 휴가 속초 가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라고. 와, 남들 다 자고 있는 새벽 5시에 도로를 달리는 그 쾌감 있죠. 캬, 좋으시겠다. 아침 좀 이제 바람도 불고 하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함께 하면서 상쾌하게 재밌게 다녀오세요. 9729님은 열심히 일하고 휴가 중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 아침가리 계곡의 아침이에요. 계곡 트레킹 했는데 추워서 좀 아쉬웠지만 어젯밤 캠핑하면서 본 구름 사이 무더기 별이 대박이었어요 하셨어요. 별 하나도 귀한데 무더기 별이라니. 와,

열심히 일하고 떠나는 휴가의 그 보상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만한 장면을 잠깐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남은 휴가 동안 이것도 나중에 기억하겠지 하는 순간들 많이 만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707님 청해 주셨습니다. Journey의 Don't Stop Believing 그리고 토토 Hold the Line.

마이크 부블레 홈이었고요. 0206님 청해 주셨어요. Sign of the Times,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님이 쉬는 날인데 계획한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 시켜 먹으면서 보내려고요 하셨어요. 오늘 일정 있으신데요? 라디오 듣기랑 맛있는 거 먹기 이미 두 개나 정해져 있잖아요. 휴일을 가장 알차게 보내고 계세요. 원래 휴일은 뒹굴뒹굴하면서 맛있는 거 먹다가 또 좀 슬쩍 자다가 이거거든요. 계획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쉬시고 음악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와 여는 아침도 옆자리 하나 맡아놓을게요. 우리 같이 놀아요. 셀리님께서 요즘 계속 듣는 곡이에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되죠? 저도 좋아해요. 우즈의 드라우닝 띄워드리고요. 혁우의 윙윙.

0: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스타쿠착. 화장 전에 한 장 스타쿠착. 하루 5분 쉽게
1: 스타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스타쿠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주일 동안 저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 뭔가 마음이 되게 섭섭하네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섭섭한 감정이 좀 더 큽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아침이었고요. 혹시라도 제가 궁금하시면 오후 4시 5분 옆집이에요. 표준 FM으로 놀러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끝곡은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2306님 청해 주셨어요. 리베란테 Can't Help Falling in Love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손명의 프로듀서 박현주 작가 그리고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캑톡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